이제 장가라 불라는 우리 샌나이 우리 샌나가라나이 우리 화마라이 우리 말리다구리 하오예야 오하 만남발리바 만남발리바시 만남산우 아이 Wozala. Yeah, belwa kuda ikamelu kuwe. Ha.